0: 보여. 메트로 파워
1: 히트. 오이 드레베 데 앱 IPF 포데 세레 액시오니스타 데 라 컴파니아 데 마요르 크레시미엔토 델 섹토르. 에 심플 이 세구로. 데스카르가테 라 앱 이 컴프라 액시오네스 데 IPF. 베르 바세 시 콘디시오네스 엔 앱 IPF.
2: Ángela Torres llega al Movistar Arena. Nueva fecha, 8 de diciembre. Tickets a la venta en movistararena.com.ar. Ángela Torres, Movistar Arena. Produce Phoenix Entertainment.